가 돼도 이 냄새. 저희네. 얼베미에데이. 아민미디. 여자매 이르디니야. 카라드디니야. 윤두준비네요, 같이. 하나단 눈빛 구도이켄. 저희네 내일에 든베니. 미라 우스토플라. 미라 우스토플라 갓사다 위스메. 길세미엔인 엔디비네. 배단단 축사비래 백신이 맞지 비테름 소이래 사나 사히든 온대디 세대든 온도 아우슈르 벨기 아히렛데 이스탈 알릭슨 이스탈 칼르슨 어테시 세는 인상도은 이스테 어테시